0: 진에 지기 셈리 앞에 이 초야르시다 셈리 니번이 아주고 여배 인도자네 맞나 가사 제발 롱키 버스 러브나 지 다른 무슨 것도 그러셔 봐 땅 가는 줄 영화를 또네 소수 영화를 지 에 가수래 냠뇽을 지래 윤두 어따 냠뇽 삼아디냐로 소수니 냠뇽 삼아니 윤두 드는데 냠뇽 여야띠 아니 알라마 대단티 에 가수래 땜베 아니 당황하게 제소다 제대한다 당황하게 제소 렘네 다 냠뇽 디디 중벌이 삼베타네 아니 알라마 삼아 통투야 Lama sama tong yun dzane, dendin dibu lama dangi kasuri, luo mebe tseme gibu dendin shi yon deya di lama koranya da ji denju ni sung shebe, eni sabge ge lama ya nyamshi nani, tele dene da kangsa tsenden cha deya di ko shi tuya jimi dzane, tele dene denju li ya nyebe ni tuya, denju di luo mebe tseme gibu ji ni tuya. Tele dene benati beru cha shana da, Lujukita shung diye dila tene, ini kada cik toba nye tebe lama jiliya, ini shine ta teba kye yun zane lujuliya, lujuk shung, miksege teba kye ya. Ta lujuk shung liya, miksege teba kye ni yun zane, bena sawa shirub naliya, dama tube ongbu liya, ten shung gaksa kye da, gaksa kye trewe tata da trewe, ini rengshin tongba nye, ini rawanga kwa nung dombar zenge ke temba su nipe, shenda me dewe ta ngakju na yungu yawari. 디니 에 자와시르군 주텔이야 덴베거진 제베건의 찬자야 텔이야 에니 자와 투지심비 샹왕도 선은 타네 에니 뒤지기 진지로가 따와세야리야 에니 마노의 따와 등에게 싫음 담에 맞춰 차차로 손으자네 에니 뭐냐 타네 덴베디 뱅고 하고 루루기 딘디지 뭐네 다 떼유르자네 아제 다 덴베거진 진데 맨다샤샤 삼 자행구도 봐 사진에 이르자네 에니 가서 덴베 숨베 룸 어다 디들이야. 에네 가수를 그게 내고도 더더군 더더 주어서 밀루에다 나 참아 임버지 롱 참아 임버지는 시도야지. So in the Jenny 다 Jenny 에네 냠뇽 참아리야 냠뇽 니샤. 아 다 냠뇽 패바지다 냠뇽 가수 캐파지 니샤. 자 다 냠뇽 캐도 봐봐 가지고 줄래 가고 싶다래. 이네 냠뇽 패바지당 아주 또 용토도 가. 베너지 장주 쌤 냠린다 제니 지금 쌤이야. 텐들지 구조 태태야지. 나가는 시기 지 다음에 배출 땜배 지 전 중도지 자를 지 사무라 당 지 제인 자네 지 쌤이야 구조 태한 더 용도 가. 자 근데 이게 당 냠뇽 패반 딜러 빵나. 아니 뭔 이 기부 담바지 지금 남자주 나러려 배 냠뇽 쳐도 하고 있는데 얘들부터 제 다로 다 담바지 담바 용창 와서 뭐지 로러 샤시도 와 될 때네 아니 라마 참아 단주 참아 룽 참아 상로 커트야지
1: in relation to this issue of the authenticity of the Mahayana scriptures I often point out to people that there is a way of there's a procedure of reflection in the Sakya teachings of the Lamdre, path and fruition tradition, which may be quite helpful. According to the Sakya Lamdre, path and fruition tradition, one speaks of four authentic factors. One is the authentic scriptures of the Buddha, and then authentic commentarial literature or authentic commentaries, and the third is the authentic or valid teacher, and the fourth is the authentic or valid experience. So in terms of historical evolution, among these four factors, one can say that the authentic or valid scriptures come into being first. This is the one that was taught by the Buddha, and then based upon the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is authentic scriptures of the Buddha, they evolved many different authentic commentaries, the treatises that were written by such as Nagarjunas and so on, which explain the final thoughts of the Buddha. And then, based upon the study of these authentic commentaries, then authentic teachers evolve. These are masters who have, in some sense, actualized and realized the themes that were presented in these authentic commentaries. And so when, and then finally,

0: 로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먼저.
2: 자바바바자라자바동고노삼보대안대신대대다공계제소다로지께와대다다제라도모드스마샤베자와다다제게모아가라쇼동아바대다이게베사와대문자사보제제라도모와이땀반지대감소자바다땀반이신도스텐제분노신도툼바이땀반유리네베다시쇼땡큐 굿나잇.
3: D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i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하잖아 다진이 구요아래 나드는 이미 인도산에다 다데 과시 그랬을라나 지장 아란즈 이 이셰베 간에 샤바이나 아니 이지셰벌 준도 먹고도 돼야지 그브리베데 겨와 사민을 돼야지 용비아래 양지 가소를 그게 세미 네거든데 세미 님주든데 네거 용비아래 사드네 이미 인도산에 이루드 샤바이네 대우 용비아 말해 사드네 이미 인도산에 다 아 되게 안 달라야게 박자 멍구치다 박자 세다 저기 있는데 박자 90 내가 좀 저기 와 봐. 서서 박자 90 차 있는 자네 다 왜 가서 그래. 지사한다. 근신 남시 사지. 과랑 올 놈한테 그도 있네 그게 내 되게 시기 다 어딘데게 아 근신 남시 사지 셴이 다디 강사게 천실부터 뒤셔요. 강사세야 모두들 들으셔요. 자, 이제 이 있는 자네 왜니 근신 남시다. 아니 미국 근실민이 나방 내린 집에 이니 가다 뉴이체 대다로 남시 초 주는 데 남시 초 계시리.
1: So among the mind only school, there's one particular branch known as the followers of the scripture, mind only school. So relating this discussion back to our original inquiry, which is what is the exact nature of person or the self. So according to this school of this branch of mind only school, given that they find as a Buddhist they would of course reject the notion of a self or an eternal principle that is independent of mind and body, physical and mental aggregates, yet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e need to be able to identify a person, the existence of person or self. So yet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at if one identifies the self or the person with the mental, the sixth mental consciousness, then there are occasions when it is very difficult to posit the existence of person. For example, there are various stages in one's meditative practice where at a certain point in one's meditative absorption, one attains a state of non-mentation or a state devoid of any consciousness. So therefore the mind-only school, the followers of the mind-only school argue that one cannot identify a person or the self with the sixth mental consciousness. But what is required is a more stable faculty, and this faculty also must serve as the repository of all the propensities that we spoke about earlier. And therefore they posit the concept of Alayana Vijnana, the foundational consciousness, or the literally translation, the mind, the basis of all. And this foundational consciousness is thought to be in its own nature totally neutral, and it also is the repository of all the propensities that naturally exist in the person. And it's the grasping at this foundational consciousness as the identity, true identity of the person what is called the diluted mental consciousness. So with these two, in addition to these two, they together they therefore enumerate eight different classes of consciousness.
0: 다 되네마 아 그래 어래 다 우모 봐 다드네 우마베 아니 에 시징마 고모마 짜이르자네 엔다 아 최 탐제 아니 뭐니 뭐 줘봤어야 아 대야 아니 대한 대병 얻으시네 최 탐제 뭐니 뭐 줘봤어야 단디 에 최리야 대생으로 체체 아니 에 뭐니지 뭐 줄로 에 소소스 그게다 가서 투모 뭐인베 뭐니 뭐 줘서 찍다네 시험 누구 봐 시저 탐제로 Any money you would say that they can, eh? A copper day we are. Dini, a medication mare. Coracanda, Kashuri, Corang, Duluji. Any, Maranzolia, that, she turned in money, you saw that, the shoes with that. Daniel, 제가 간다.

0: cheap, so that whatever exchanges that took place that he did not really want to listen to, he can pretend that he did not. He was sleeping. And however, whenever there was a discussion that was important to him, that he had interest in, then even though he may be falling asleep, he would immediately kind of, you know, interrupt and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So he was basically pretending.
1: 다데인다 아 다데데 동니 무엇 때네 봐 뭐든 동니기 다 동니 무엇을 써 봐라 뭐든 동니기 다 아 남샤지드마 숭네 아 다 뭔도 깨어진 버 그랬잖아 때야 다 리더데스 봐 리더데스 아니 가데 가데 파랑 가데 파라상고 부디서 써야 되게 송시 송시스 송시 송시 파르도 송시 파르도 양답어 송시 정주도 시축사지 세상에 다 송시 송시 시대에 초람다 졸람을 자 소지산이 부들을 자 되네 파르도 송시를 자네 다 가서 우리 보기 소지산은 대바 직대는 대바 그 다음에 파르 다 통람 제님 아니 통람도 다 통람도 가져다 그게 나 송식스 제가 가다 통람문도 집에 타네 아니 통람바다 죄식사 지금 물어봐 송식 송식 파르도 송식 파르도 양다보 송식자네 다 통신 건배 아니 검람문도 죄식스 대내 정주도 시축스잖아 나 더두기다 대 양대치 제가 다 될래야 송식 송식 송사야디 송야디 말하는 술 다 코아지지 나랑도 다들 여자들이 다 주류적으로 봐. 저들이 이미 이랬잖아요. 나랑도 여자들이 다 스티브 코아 차도. 레뉴기 샹완지 차대요. 레뉴기 샹완지 다 코아디 나랑도 내들이 다 퍼시우스 차도. 뒤 닫아보던 것도 내려야 다 땡도 참지 대버려. 동인 누구면도 새 깨기 다 한강 대려다. 저들이 이미 이랬잖아요. 뒤 출류 나랑도 퍼유 땡자가 다 퍼유들이. 但 니네 아니 아 바 탈배 차례야. 다들 파르노르 차베 인도잖아요. 인텔라바 송시 송시 세지.
0: So with these the meaning of the explicit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of Heart Sutra has been explained, which were the doctrine of emptiness. Now to relate this to the implicit subject matter, which is the stages of the path associated with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e will then read it from the mantra which is presented here, which reads Tathyatha Gade Gade Paragade Parasamgade Bodhi Svaha.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is is that Tathyatha means it is thus, and then Gate Gate means go and go, and Paragate means go beyond, Parasamgate means go thoroughly beyond. And Bodhi, Svaha, means establish, be rooted or be rooted in the ground of enlightenment. So in this mantra, we see how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and then related to the stages of attainment of the Buddhist paths. For example, the first exhortation, go and go, the first one refers to the path of accumulation, and the second one to path of preparation or linking, and then go beyond refers to the path of seeing, which is when the individual has understanding of emptiness has become direct and unmediated, and that's when the practitioner has become an Arya being. And go thoroughly beyond indicates the attainment of the path of meditation, because what has been seen directly, then through a constant familiarity and practice, one attains the path of meditation. And then the final part of this mantra, which reads Bodhi Svaha, means

0: samal mochuwa sungiyo are ka on re resha tan de ne yang lobe luju da chenda ene lobe sanje chang da ene pa da dawa chawa da shiwa la da de zhe de ge ene chue samal sungiyo are a da ga ne singi ka ro go o tan ye do ene rang zhe ji mi shi shi shi den zhe ge da xie da men zhao yue bei yin zhe zane
1: 전체 다들 따와서 손. 너나 쉬어서 이제 댄주고 똥 세야겠다. 따와서 손이 말해. 응? 다 따와 뒤치. 다음에 왜 따와서 뒤치? 에? 드르르베 다 따와 뒤. 아니? 탑기 좌다 제베 관에 고민도 자네 파르도 침버. 주. 어? 다음 탑기 파르도 침버다. 이시 파르도 침버다. 왜 가래? 너는 파르도 침버야나? 왜 탑기지 파르도 침버? 어디 내게 파르도 침버 주가리야? 파르도 심바 와다 시부디 내네 디페지 실기 파르도 심바로 독세 심바 페지 임베이다 내 야우스 정주디 페지 임베이 와지 르르베다 파르도 심바 쭈 파르도 심바 쭈 어 파르도 심바 쭈 제베 제부 아니 서주 림지 제베 타라 라나메베 정주 또 주본데바 이노 대단하? 아들 시험하다 보는 신기 우마베 로빈 첨부 디즈나리 디즈나리야 아니 냐랑기 최지람이 아니 또보 예수미 아니 또보 메송게 아다 가다 드리기 시험하면 저거 첨부 이해바리 다가는 신기 아니 다미니레 차라 셰바다 미시바 아니 타니에도 랑세 셰바다 미시바 다 딘제베 딘제기 민자와 민자의 차바 융구요아래
2: Next is the Bodhisattva vehicle. Here we read the following.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 is as follows. All phenomena of thoroughly afflicted and enlightened classes are on the ultimate level devoid of intrinsic nature,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y posses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 clearly distinctive manner. So this particular sentence explains the philosophical viewpoint of the middle way school, which represents the Bodhisattva's philosophical standpoint. And historically, among the commentators on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they emerged broadly two distinct approaches. On the one side are great masters like Bhava Viveka, Haribhadra, and Shantarakshita, who came to Tibet, and Kamalashila, all of whom, while rejecting the notion of true existence on the ultimate level, they maintain, they accept some notion of svabhava or self-nature on the conventional level. On the other side are, again, commentators on Nagarjuna, such as Buddha Palita, Chandrakirti, and Shantideva, who rejected the notion of self-nature. So they reject, His Holiness was disputing my use of the word self-nature to translate for svabhava, because, you know, by rejecting svabhava, or, you know, it is sometimes translated as intrinsic being or self-nature or own being, or it's translated differently by different translators, of course. So by rejecting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프 면접하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하면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제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알지? 과연. 이들의

0: 어 대단해 이니 말하는 주제가 냠냠 들도 스파이어를 잖아 이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먼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에 옆에 거기 루유로 마셔는데 영대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로 근데 다 영대기 와래 지나다 변화한다 그냥 가셔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대도롱 쇼룸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질려파 떠오는 추주, 송주, 필요한 거돌이야. 아니, 미, 디 안다, 르무시, 송주 나스 디, 가서 올다, 뉴유르 신주셔서리. 디 동고 간리야, 안다 떠오는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서로, 찰림이 삼을이야, 르무시, 또, 세주송어리. 르무시 제주송이지 말이. 르무시 대미정가 나야,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러다성어 배트카리시리. 샌드 샌드리 공타가 가면 쇼를 가지고 숨기 들을 숨죠. 내 다음 시간에 예외 잘 번에 자갈이 양도 다 데벨롭더 십주 파스들이야. 제 다 선배 커도르도 시라 주주된 게 이거 말했지. 이네 샤베 커도리야 투덤 중에든데 다 망고 중송아 샤 망고 중송. 번에 윤즘시 샤고 중송 투덤 쇼리. 단에 예외 잘이야. 그게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고 줍든 가서 어디 두둠 시라데리베 그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스트레스로 연대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페리아 냐론리아 캠보 아츠스네 콩 젤룰리아 샤야 중타주리 둔다 지금 나로리아 코랑게 구문 베트칼데 아 예체 에 그때 콩고 서로 답에 미즈코르 베트 머니스 아슈니 쉬우지다 칼레제베 차제제샤 서르야 로카시주 롬니 나브레사 프라자오 님머리 그라이니 서르야 로존체 차브크로시 제네오다 지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풀버레샤 제네오다 로니즈 코너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도 최로 지금 망모스 투주 제네오 근데 용 중타절이다 다만 늦었자야돼 나란소를 다 냠용도 여말이돼 이내 다 늦었자야돼 다 냠용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돼 코란소 냠용 더그스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바 냠린 난다 충벌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댕이 붙지 디 쿵똥세 너도 규디디다 그 찬댕인데 붙지 가서 롤지 레이부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지들라 소지 담해버지 아니 도지댕이 내려야 아니 졸람 땡직내 송대 송소하는 시신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가 가서 세미지 시베 이신문도 제접어도 튠직이야 침바 튠직이야 응원도 잔내 대내가 와서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무슨 디디 다 태고 틈을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더니 다 상계지 가서 그게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돈 있는 리셋견시하고 난신시겠다 구시 등이시면은 아니 리셋주다 가오래. 자 이제 이 인도인이 도우세 사무스타 인도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구 주구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화가를 진행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구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디 추구 뒤지기 인래 어느 그게 샤드바 찍다 초구 쪽으로 세야디 뒤지에 감다 메바 다 참바지기 이니 구이 자바 샤드바 찍기 대자화 용서 뒤지기 이니 이시 추구스네 나도 모니 구슬네 나도 간다 샘릉신 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배 아니 제가 연대도 된다게 모니 이꿀래 다 샤드행했지 근데 이 구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려야.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mushapu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aolong lineage to Tengu Kenzo Rinpoche, Dalmushapu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Dalmushapu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e.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